0: 차원 돼.
1: 아니야. 뭐라고 했니야? 이 세상 줄 알지 뭐 얘야? 唔通我头先男你唔斗咩？
0: 秋姐，我就系多谢你正话赐俾我啲羊脂甘露咯。系咧，你哋几时再会去进香噶？
1: 唔知
0: 啊。佢喺菩萨面前对我一笑，喺官船又对住我一笑，而家又对我一笑，分明系对我有意思嘅啫。好，等我想个办法，点都要再见佢先得。
2: 喂，你又去边度啊？
3: 又咪同太师揾书童咯，佢又要读过书嘅，又要个样生得端正，真系唔容易揾噶嘛。
0: 大哥，
3: 咩事啊？
0: 正话听见讲话，你哋想请书童系嘛？我想做，唔知得唔得咧？
3: 咁你识唔识字噶？
0: 我都读过下书嘅，呢次嚟寻亲不遇。唔返得香，求大哥你高抬贵手啫。
3: 咁啊，我即管带你去见下太师，碰下你个运气啦。
4: 哦，你话你读过书啊，我出对对俾你对，等你对唔对得到？
0: 请太师出题。
4: 三阳冲地起。
0: 太师奴才谂到啦。
4: 咁你讲。
0: 五福自天来。
4: 五福自天来。啊！